불 거로던 가던 가루나나 우파르제테 비케얀토 지방 우바승가로트 네르탕가로트 자타마르카테 아네크 사슨 따른뜨 잠두테 따우 성게